0: to. I know they're mistaken. Still, I wanna hear it straight from you.
1: 오라 이빠야 이하야 말해. 지가 뛰다 구르냐 어쩌고 싶어.